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5월 초 열흘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초 강남진 신안촌 신안교 신건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연일 강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목이버섯 생장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추리고진 목이버섯 산업은 목이버섯 집중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아래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초 강남진 신안촌 신안교 신건 공사가 완공됐는데 완전히 새로운 교량

양이 강양안을 이어줘 주변 마을의 516명 촌민들의 출행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촌민들이 수년간 소망했던 다리 보수 꿈을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신안교 옛 다리는 일경간 8m의 현판교로 다리 너비는 불과 6m에 달하고 다리면은 세멘트로 포장됐으며 다리 난간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년에 장마철 강우가 빈번해진 데다 원래 다리의 구경이 부족하고 기반이 심각하게 침식됐으며 교두보 바닥도 허물어져 안전우환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돼 강 수위가 상승하면 촌민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늘 걱정이 앞섰고 다리 보수는 촌민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됐습니다. 이한 정황을 요해한 시교통운수관리국은 민생을 위해 봉사하고 군중들의 실제 곤란을 해결해 주는 데로부터 출발해 신안교 대상 건설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 대상의 총 투자액은 118만 원에 달하고 2025년 9월에 대상 유치를 완성했으며 9월 하순에 바로 시공 건설을 시작했는데 신건 다리는 일경간 13m의 PS 콘크리트 공심판교 구조에 다리 길이는 13m, 다리 상부 구조 체계는 간지 구조, 다리면은 경량 교대로 설계했고 기반은 확대 기반을 채용했으며 다리 난간도 파형 난간으로 승급했습니다. 각 건설 참여 단위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공사는 8개월간의 시간을 거쳐 순조롭게 완공됐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건설된 신안교는 구조가 튼튼하고 통행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강 양안의 촌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로 됐는데 촌민들은 경작지를 다루거나 양식을 판매하거나 일상 출행 시 더 이상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 시교통운수관리국은 계속 민생복지에 초점을 맞춰 상시화적으로 농촌 도로와 교량 안전 우환을 조사 정리하고 향촌 교통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완벽화하며 각종 민생사업을 정성껏 잘 전개해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제고하게 됩니다. 연일 강우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버섯 생장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추리구진 모기버섯은 아주 좋은 자람새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전지는 모기버섯 집중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농호들은 비가 멈춘 틈을 타 모기버섯을 재빨리 수확하고 건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진의 생 모기버섯 총 산량은 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천촌 모기버섯 재배기지의 표준화 재배하우스 내에는 균포 주머니가 가지런하게 줄맞춰 배치되어 있는데 줄줄이 늘어선 모기버섯은 검은 윤기가 흐르고 두툼한 육질에 아주 훌륭한 상품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촌민들이 한창 분공합작하며 질서있게 모기버섯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올 모기버섯 수확은 6월 초에 시작해 7월 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년 내 추리구진은 모기버섯 산업을 향촌진흥을 조력하는 주도산업으로 삼고 중점으로 발전시킨 동시에 시장과 적극 접속해 온 오프라인 판매를 확장하고 농호들이 당지에서 취업해 증수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2026년 추리구진 모기버섯 재배호는 80호에 달하는데 모기버섯 총 산량은 5,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진 모기버섯 산업은 해마다 150여 명의 농촌 노동력을 취업시킬 수 있고 전진의 천여호에 달하는 농호들의 수익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에 힘입어 산업 부민의 복사인솔 작용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6월 23일 도나시 전속 정모 AI 스마트 조수 돈돈이 정식으로 광범위한 군중들을 대상으로 개방됐는데 24시간 운영되는 AI 조수로 정모 봉사 업무를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고 믿음직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 정모봉사 중심 1층 대청에 들어서니 기술 일꾼이 한창 1대1로 시민들에게 막 운영에 투입된 정모 AI 조수 돈돈 사용 방법을 지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화창에 처리하려는 사물을 대화식으로 묻기만 하면 몇 초 내에 시스템은 곧바로 처리 조건, 필수 자료, 처리 지점, 온라인 처리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안내를 소개해주는데 명확하고 직관적인 답변으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연이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연초일에 시 정무 봉사 및 디지털화 관리국은 디지털 정무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영 환경을 전면 최적화하며 기업과 군중들의 사무 처리 자문 시 대기 줄이 길고 시간 제한을

받으며 답변 표준이 일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기 위해 길림시 윤석 소프트웨어 기술 유한 책임 회사와 연합해 도나 전속 정모 AI 스마트 조수 돈돈을 만들었는데 지능화 전천후 봉사로 높은 능률로 한 가지 사물을 처리하는 편민 기업 혜택 봉사 리념을 실천했습니다. 료얀데 따르면 돈돈은 전시의 모든 정무 봉사 사항을 종합했는데 사회보험, 의료보험, 호적처리, 영업허가증 신청, 부동산 등록, 보조금 신청 등 민생 관련, 기업 관련 고빈도 업무에 전면 복사를 실현했습니다. 군중들과 기업은 처리하려는 사무에 관한 문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즉시 관련 사무에 관한 처리 조건, 필수 자료, 처리 지점, 자문 연계 전화 등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동시에 정확하게 온라인 처리 페이지와 완전한 온라인 처리 조작 지침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답변은 당지의 권위적인 정무 수치에 근거해 생성된 것으로 모든 지침은 도나 당지 정책에 부합되고 정보 레원 또한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목전 시민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시로 돈돈 봉사를 향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 것이고 둘째는 돈돈 전속 QR코드를 이용해 자문 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인데 집이나 단위 혹은 외출 중에도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강남지는 간부와 군중들의 재해방지 위험 대피 의식과 위험 구조 능력을 1층 강화하고 관할구역 내 홍수방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홍수방지 응급대피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강남진 길상촌이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강물 수위가 상승하고 산사태, 비탈붕괴, 도로 침수 등 안전위원이 존재하며 주변 손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각 부문의 협동 배합, 쾌속 대응, 응급 대처의 종합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